이 못한 거지. 나 그래. 봐와이. 에이가 보이고 성빈방 안 나이다. 너희가 게 모른다가 말갖고 왔나? 말갖고 빨리 땡고 와. 빨리 땡고 와. 빨리 땡고 와. 미미미 키스 키스 키스 뭐라 볼까 키스 키스 바이바이.